0: 어디? 어디?
1: 야, 꼬마 이
2: 두사오?
1: 아니, 건 너희야.
2: 사오가 방귀지야.
1: 그놈이 난 이유.
2: 사오자가 가끔만 가.
1: 어디 날 짜두?
0: 자마하레니, 안 온다카이지, 소마라지.